0: 짠이다. 아, 예.
1: 싸게
0: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아, 예. Now look here. I want that guitar to fall in on that. Tighten it up now. Oh, yeah.